같은 고소연의 소위 셀레카와 타니 그곳에 고소연의 소위에다나 해야지 그보다 그야 공약을 드리기 그래라 셀레카나 대히 신이 봤다래 이 판나 대해라지